0: 불확실성,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? 이것은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려운 질문이다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.
1: gelecek hatıralarımızda.

0: 자, 오늘 런칭의 미장대 부모들이 사랑하는 노라라 빠르죠 건방이 사랑 비철꺼 벨레이마 비철꺼 벨레이마 살게
1: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. Tintara tintira, charaketika, nahera matira, narumayalu, sara sara.